저거 군말라우베. 원줄 바르신나 바르신나 줄 마르팔바라 악사링 바르신나 악자가 바르신나 악내신 기겐 바르신나 마르팔로 바이오 만처 바이오 만가락수